그런데 나 우리 아이 왜 수일이 가져간 거지? 왜 가봤어? 빠사산이 구무지 차야. 어디 구원데 요금 안 받는데 왜 가봤어? 그만큼 아니면 달리 왜 가봤어?